0: FM 드래그밴. 뉴스, 뮤직, 엔터테인먼트. FM 103 메가헤르츠.
1: 지하 아프나칸 후니아세 아키시마니 FM 트라이크밴 110 메가헤르츠 후니타가 섭빌락 아프나칸 섭게 아지비아쿠 스와가츠쿠레세 힌디 플레미기츠 프로그램 that is Aki Kalakar. To aji Aki Kalakar program de kisuman flamot pra amikan sab mili gina enjoy kura hobo Shreya Ghoshal laga vaste. To huni thaka sab bilak apnar kan sab aigina program de shamil hobi aru Shreya Ghoshal laga vasla geet kan huni gina apnar kan bi anand lobi koi gina apnar kan sab ke welcome kuri gina program suru kuri di ase aru sabse pahila ani di ase Bazi Rao Mastani film ki geet music this is Sanjay Leela Bansali aru lyric Siddharth Garima huribo Shreya Ghoshal laga vaste